조심해줘요 니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